보통 야딩 나이에노 오와 한미에 헤이 미스터 사워디 오하 원하드레 원하스와 세비비나 하우 소모비나 니아코소 세워구나 니아와냐 미니야 미카포사 바바라마 사프라 와스테 원하 와스와 낙수 워컴브리 프라 와브라 원은 오바시오 웬이 파훈이야 웬이 파워 웬이 파카코니 니아미 니아코포 Sapeman, Sapeman, Sapeman, Oh, honey, obey, why?

그만초에 이렇게는 브랑치하니까는 그 재생기 주방에 이런 카메 이런 영혼이 오빠는 우스러 야 니가 주여 아니가 스카이 인자에 쏘네

왔으라니 우이 왔으라니 아야 메사 아자 이 남이 어별로 아야 메사 아자 우이 왔으라니 아니면 메세 우이 왔으라니 제세리 야마프 요스레니 원이야 왜냐 니 바타테 비카 바페리 와후 이엔 워고 우이 누워 시세 우니 베리에 헤 왜 요스레니

살살 살리지라. 만년 백장 왔어. 미니가 좋아해야 돼. 쏘네. 에프라임 쌍가 타산무 미니의 명예가. 미니야, 파하우냐 돈자이. 파타그르나 돈자이. 나의 내의 나포포가 쎄이. 아, 미니야, 어파타. 미니야, 어파타. 워디야 야네 카페. 파하우냐 다데. 내 백장 아미야. 와피아피아 얘네들 왜 너만 싸웠소냐 와피아 와인 와타사메 와인 와나나사 와야 무릎코미냐 담바라마 에이 담바무노노 로히바사 디바 라이토루와 에이 에이 우디아프라 왜야네 카시에 아저스와게 나오시오 에토폼 Tofam, wow the tofam, yade kase, wode kase, yade kase, wow the tofam, starting now, what could the deep ground for?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aye On one of my money, one of the four. The thousand of the room. Minia, my young Yannick, my young one up with me. Young son and Kuman of Sano, my young son and Papa, young son of Bokran and Bono, and San Sewu.